0: This is not a staring contest. It's a kind of fortune-telling in South Korea. Kim Min-jung is a face reader.
1: 관상 오늘 보니까 네. 네, 관상이 좀 굴곡이 많아요.
2: 굴곡?
1: 지금 나이서부터는 굉장히 좀 안정되고 앞으로 이렇게 좀 고속도로처럼 펼쳐지는 운이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굴곡이 굉장히 많았어요.
0: Practitioners of the ancient tradition known as 관상 believe destiny is written on our faces.
1: 웃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무표정할 때보다는 많이 웃을수록 나한테 재복도 오고 인복도 오고 운이 더 상승되죠.
2: I have a very good dentist.
0: Okay, so 관상 isn't a science. But first impressions are crucial in Korea.
1: 관상이라고 하면 얼굴만 고쳐서 내가 더 운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상에서 주는

0: was important to you to do it?
1: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였고요. 또 다양한 카테고리를 자꾸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고 그 좋아하는 화장품을 제가 많이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게 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런 뷰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2: Leo J found an audience during his military service, which is mandatory for men in Korea.
0: And you even were using makeup when you were in the army. Is that right?
1: 아, 맞아요. 그 자격증 따라 이래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그 아미 가져가서 거기 병사들이랑 같이 모델해서 메이크업
0: Wait a second. But didn't some of the other 군인s that they have did they like did they give you a hard time?
1: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휴가 나갈 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yeah. 얼굴에 이런 여드름 스팟 가려달라고 다크서클 이런 거 가려달라고 그랬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So you were very popular.
1: 네, 네 엄청 유명했죠.
0: Oh, wow. One of the things that I've noticed in Korea here is that there's a lot of pressure to look good. Do you think the Korean standard of what a man should look like has changed?
1: 어, 맞아요. 완전 옛날에는 좀 더 투박하거나 좀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갈 때 사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바라는 게 막 정말 화려하게 싹 뭔가 글램 하는 것보다는 손톱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 눈썹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핸드크림 바르는 거, 립밤 정도 바르는 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0: Wow.
1: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좀 뭔가 정동, 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썼다? 매너 같은 느낌인 yeah. 것 같아요. 네.
0: Like a man who takes care of themselves.
1: 맞아요.
0: I see. So can you tell us what a 꽃미남 is?
1: 꽃미남? Mm-hmm. 요즘에는 사실 미남의 정의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꽃미남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애견남, 태토남 되게 남자의 그 미적 기준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0: Wow.
1: 애견남 하면 이제 꽃미남,
0: mm-hmm.
1: 애견남이라고 하면 되게 섬세하고 메이크업 좋아하고 패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태토남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맨이거든요.
0: 아, so the definition of what is beautiful for a man is not just one thing. It's many different styles?
1: Mm-hmm. Mm-hmm. 되게 다양성을 요즘 더 K-뷰티에서도 엄청 존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 다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0: Wow, look at this. I look different.
1: 10살 더 어려지셨어요.
0: So that means I'm only 70.
1: Yeah. 끝났어요.
0: It still looks like me. It just looks like a very healthy, natural, clean version of me. And you did it. Thank you very much. I look rested, which I am not. So I appreciate it.
3: Meet the next big little thing.
4: The biggest classic rock hits do just that. They hit hard. And on TuneIn's Classic Rock Hits, you'll find only the best in high-octane awesomeness. We're talking rock gods like Led Zeppelin, Kiss, AC/DC, Lynyrd Skynyrd, and so many more. So for those of you about to rock, search Classic Rock Hits or ask your smart device to play Classic Rock Hits on TuneIn.
5: TuneIn's How To. A brief look at all the special functions and things you might not know we have.
6: Did you know you can control the speed of what you're listening to? During playback, you can tap on the speed control setting to adjust the speed, whether you'd like to make it faster to get to the end or take it a bit slower to give it time to digest. You can listen to all your favorite podcasts and audiobooks however you want. Plus, if you follow your favorite podcast and books, you'll get recommendations on what to listen to next. Why not try out this feature today?
5: TuneIn's How To. A brief look at all the special functions and things you might not know we have.
6: Did you know you can control the speed of what you're listening to? During playback, you can tap on the speed control setting to adjust the speed, whether you'd like to make it faster to get to the end or take it a bit slower to give it time to digest. You can listen to all your favorite podcasts

0: There are 30 of these kinds of stores. That's how competitive this market segment is. I've never seen a photo of myself like this before. If I'm ever gonna look like a K-pop idol, it's this photo.
1: In Korea, the pressure to keep up can be overwhelming.
2: Oh, nice. 하나, 둘, 셋. Oh, best cut.
0: Okay, best one? All right.
2: Yes.
0: 그러면 집에 가자.
2: 집에 가자, 탈게.
1: Spending time with model Oh Da-woon. You'd never know what she's been through to get here.
0: Photographer가 좋네요. 잘하시네.
2: 전 찍히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찍기도 잘합니다.
0: When did you first think, oh, I'd like to be a model? How old were you?
2: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한국에는 사실 상용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23살쯤인가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이제 모델을 구인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마른 게 사실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 떨어지면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I know that my parents and my relatives, as soon as they see me, they say things like, oh, 너무 말랐다. Or, oh, 살 좀 찐네. Or something about my appearance, always. Was it the same for you?
2: 나 그쵸. 아무래도 외모를 되게 많이 남을 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이제 밖에 나가기 창피하지 않냐, 너 옷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셨죠. 그때 좀 많이 살을 한 번 또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섭식장애가 좀 많이 있었어요. 먹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나서 행복하던지 둘 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먹는데도 괴로우니까 문득 아,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Do you see the industry changing and becoming more inclusive toward plus size models?
2: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겨냥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빅사이즈 쇼핑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0: 앉으실래요?
2: 그래요. 아니, 잘 못 앉는데.
0: You now must be a role model and inspiration for some young girls and young boys. How does that make you feel?
2: 사실 그것 때문에 모델 일을 계속 했던 것도 있어요. 찍는 척하는 저를 찍어주세요.
0: 오케이. Ready?
2: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었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0: 오케이. 제가 파파라치면 어떻게 포즈?
2: 찍기 싫어?
0: 네. 다은 씨! 다은 씨! 다은 씨! And you see hope for the future when it comes to the inclusion for plus size models and just diversity of looks in general in Korea?
2: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이 더 많이 SNS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0: Ready? One, two, three.
3: 'Whatever you're in the mood for, TuneIn has the music to match. From today's hits,
4: somebody save me,
3: to timeless favorites,
4: and life is like a song,
3: and new discoveries.
4: You and I, so much more than a history. Wake up!
3: It's all streaming in one place. Discover stations that fit your vibe and keep the music going all day long. Just search music or ask your device to play your favorite music station on TuneIn.
4: You and

0: 남자가 뷰티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튜브 씬에 등장했을 때 많이들 좀 놀라셨어요.
1: Why did you feel like it was important to you to do it?
0: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였고요. 또 다양한 카테고리를 자꾸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고 그 좋아하는 화장품을 제가 많이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게 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런 뷰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2: Leo J found an audience during his military service, which is mandatory for men in Korea.
1: And you even were using makeup when you were in the army. Is that right?
0: 아, 맞아요. 그 자격증 따라 이래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그 아미 가져가서 거기 병사들이랑 같이 모델해서 메이크업
1: Wait a second. But didn't some of the other 군인s that they have did they like did they give you a hard time?
0: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휴가 나갈 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얼굴에 이런 여드름 스팟 가려달라고 다크서클 이런 거 가려달라고 그랬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 So you were very popular.
0: 네, 네 엄청 유명했죠.
1: Wow. One of the things that I've noticed in Korea here is that there's a lot of pressure to look good. Do you think the Korean standard of what a man should look like has changed?
0: 어, 맞아요. 완전 옛날에는 좀 더 투박하거나 좀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갈 때 사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바라는 게 막 정말 화려하게 싹 뭔가 글램 하는 것보다는 손톱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 눈썹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핸드크림 바르는 거, 립밤 정도 바르는 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1: Wow.
0: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좀 뭔가 정동, 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썼다? 매너 같은 느낌인 yeah. 것 같아요. 네.
1: Like a man who takes care of themselves.
0: 맞아요.
1: I see. So can you tell us what a 꽃미남 is?
0: 꽃미남? Mm-hmm. 요즘에는 사실 미남의 정의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꽃미남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애견남, 태토남 되게 남자의 그 미적 기준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 Wow.
0: 애견남 하면 이제 꽃미남
1: mm-hmm.
0: 애견남이라고 하면 되게 섬세하고 메이크업 좋아하고 패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태토남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맨이거든요.
1: 아, So the definition of what is beautiful for a man is not just one thing. It's many different styles?
0: Mm-hmm. Mm-hmm. Mm. 되게 다양성을 요즘 더 K-뷰티에서도 엄청 존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 다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1: Wow, look at this. I look different.
0: 10살 더 어려지셨어요.
1: So that means I'm only 70.
0: Yeah. 끝났어요.
1: It still looks like me. It just looks like a very healthy, natural, clean version of me. And you did it. Thank you very much. I look rested, which I am not. So I appreciate it.
3: It begins with a single thread. A thread?
4: Music for every mood lives on TuneIn. Whether you want to relax, focus, or turn things up, you'll find the right station. Hear from the top stations, like today's hits, classic rock, coffee house, and more. Stream non-stop music from stations you know and new favorites waiting to be discovered. Just search music or ask your device to play your favorite music station on TuneIn.

0: 나 그쵸. 아무래도 외모를 되게 많이 남을 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이제 밖에 나가기 창피하지 않냐, 너 옷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셨죠. 그때 좀 많이 살을 한번 또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섭식장애가 좀 많이 있었어요. 먹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나서 행복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1: 네.
0: 먹는데도 괴로우니까 문득, 아,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Do you see the industry changing and becoming more inclusive toward plus size models?
0: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겨냥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빅 사이즈 쇼핑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2: 앉으실래요?
0: 그래요. 아니, 잘못 알았네.
2: You now must be a role model and inspiration for some young girls and young boys. How does that make you feel?
0: 사실 그것 때문에 모델 일을 계속 했던 것도 있어요. 찍는 척하는 저를 찍어주세요.
2: 오케이. Ready?
0: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었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2: 오케이, 제가 파파라치면 어떻게 포즈?
0: 찍기 싫어.
2: 네. 다운 씨! 다운 씨! 다운 씨!
3: And you see hope for the future when it comes to the inclusion for plus size models and just diversity of looks in general in Korea?
0: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좀더 이런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이 더 많이 SNS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2: Ready? One, two, three.
4: Summer hits blends old school jams with fresh favorites so you can get the party started. Listen to your summer soundtrack made for sunshine, vibes, and summer heat. Hear all your favorites and more right here on TuneIn. Explore the new Stingray music collection with stations like this. Just search Summer Hits and start listening now.

0: at age 13.
1: 하여간 특이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만 보기 좋고 인물만 잘생기면은 아주 멋있게 만들어줘요.
2: Okay.
0: He's the third generation of his family to run this barbershop, which opened in 1927. It's a relic of a different time. Times when even appearance was political and policed.
2: Oh, your hair is very long here.
0: Back in the 1970s, under strict military rule, long hair was illegal for men in South Korea, seen as decadent and a westernized hippie trend.
1: Oh, 요때 경찰들 다들 많이 쫓고 다녔어요.
2: Really?
1: 아, 70년대 많이 쫓고 다녔어요, 이거.
2: Wow, so you're like a rebel.
1: 아, 경찰들이 가이드리고 쫓아다녔다고. 반항의 의식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니지.
2: Okay.
0: A lot has changed since then.
2: 리오 제이.
3: 안녕하세요.
2: I'm Daniel Day Kim. Yeah,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coming.
2: Yeah, thank you for meeting me today.
3: Oh my God, it's so honored. Yeah, thank you.
0: K Beauty is not just about the products. It's about the people who know how to use them, the influencers, like makeup artist Leo J. He has almost 1.5 million subscribers to his YouTube channel. Famous for celebrity makeovers. Today, surrounded by his own production team, it's my turn.
4: 시작해볼까요?
2: All right.
4: 사실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보니까 이제 해외분들이 Daniel Day Kim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되게 남성스러운 이제 배우로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또 이제 K-Beauty 하면 또 동안 메이크업. 젊어 보이는 거 동안 메이크업, 깨끗한 피부 표현, 또 자연스러운 스킨 메이크업 이런 거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2: Like you.
4: Yes. It's me.
2: I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I'm in your hands. 네. And let's see what happens.
4: 오,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2: It's very nice of you, but your skin is better than mine.
4: 한번.
2: I look better already.
0: Leo J began doing this almost 10 years ago. In a market with overwhelming choice and relentless new trends, K-beauty influencers can earn celebrity status.
4: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남자 크리에이터가 남자가 뷰티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튜브 씬에 등장했을 때 많이들 좀 놀라셨어요.
2: Why did you feel like it was important to you to do it?
4: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였고요. 또 다양한 카테고리를 자꾸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고 그 좋아하는 화장품을 제가 많이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게 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런 뷰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0: Leo J found an audience during his military service, which is mandatory for men in Korea.
2: And you even were using makeup when you were in the army. Is that right?
4: 아, 맞아요. 그 자격증 따라 이래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그 아미 가져가서 거기 병사들이랑 같이 모델해서 메이크업
2: Wait a second. But didn't some of the other 군인s that they have did they like did they give you a hard time?
4: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휴가 나갈 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yeah. 얼굴에 이런 여드름 스팟 가려달라고 다크서클 이런 거 가려달라고 그랬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So you were very popular.
4: 네, 네 엄청 유명했죠.
2: Wow. One of the things that I've noticed in Korea here is that there's a lot of pressure to look good. Do you think the Korean standard of what a man should look like has changed?
4: 어, 맞아요. 완전 옛날에는 좀 더 투박하거나 좀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갈 때 사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바라는 게 막 정말 화려하게 싹 뭔가 글램 하는 것보다는 손톱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 눈썹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핸드크림 바르는 거, 립밤 정도 바르는 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2: Wow.
4: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좀 뭔가 정동, 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썼다? 매너 같은 느낌인 yeah. 것 같아요. 네.
2: Like a man who takes care of themselves.
4: 맞아요.
2: I see. So can you tell us what a 꽃미남 is?
4: 꽃미남? Mm-hmm. 요즘에는 사실 미남의 정의도 되게 여

0: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꽃미남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애견남, 테토남, 되게 남자의 그 미적 기준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애견남 하면 이제 꽃미남, 애견남이라고 하면 되게 섬세하고 메이크업 좋아하고 패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테토남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맨이거든요.
1: 아. So the definition of what is beautiful for a man is not just one thing. It's many different styles.
0: 되게 다양성을 요즘 더 K-뷰티에서도 엄청 존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 다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1: Wow, look at this. I look different.
0: 10살 더 어려지셨어요.
1: So that means I'm only 70.
0: Yeah. 끝났어요.
1: It still looks like me. It just looks like a very healthy, natural, clean version of me. And you did it. Thank you very much. I look rested, which I am not. So I appreciate it.
2: Feel the good vibes with Roots Reggae. TuneIn is bringing positivity to your ears with the best reggae hits. Stir It Up with Bob Marley. Jimmy Cliff. Protégé. Much more. Let Roots Reggae lift your spirits and fill your ears with rhythms and beats of the best. Just search Roots Reggae or tell your device to play Roots Reggae on TuneIn.

0: Why? Okay.
1: The best version of them, of themselves.
0: Best version of themselves, I see.
1: So now I'm going to retouch a little bit. Okay, start from the skin job.
0: So this is a normal process for anyone who's looking for a job. Is that right?
1: Yes, exactly.
0: Wow, no, you're faster than AI.
2: Many Koreans add photos to their resume, including enhancements. And it's not just about vanity.
0: Let's see what my lips look like with some color.
2: It's an investment in yourself and your job prospects.
0: Okay, so it's not just the face, it's the whole body you will change.
3: 한국 사람들은 네. 보통은 제 생각인데 좀더 V-shape을 네. 원하시는데 Korean style.
0: This is Korean style. Yeah. Okay, so that's before, after. I also look 10 years younger. So she says, in this neighborhood alone, there are 30 of these kinds of stores. That's how competitive this market segment is. I've never seen a photo of myself like this before. If I'm ever gonna look like a K-pop idol, it's this photo. Yes.
2: In Korea, the pressure to keep up can be overwhelming.
4: Oh, nice. 하나, 둘, 셋. Oh, best cut.
0: Okay, best one? All right.
4: Yes.
0: 그러면 집에 가자.
4: 집에 가자, 탈게.
2: Spending time with model Oh Da-woon, you'd never know what she's been through to get here.
0: Photographer가 좋네요. 잘하시네.
4: 전 찍히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찍기도 잘합니다.
0: When did you first think, oh, I'd like to be a model? How old were you?
4: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한국에는 사실 상용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23살쯤인가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이제 모델을 구인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마른 게 사실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 떨어지면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I know that my parents and my relatives, as soon as they see me, they say things like, oh, 너무 말랐다. Or, oh, 살 좀 쪘네. Or something about my appearance, always. Was it the same for you?
4: 나 그쵸. 아무래도 외모를 되게 많이 남을 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이제 밖에 나가기 창피하지 않냐, 너 옷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셨죠. 그때 좀 많이 살을 한번 또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섭식장애가 좀 많이 있었어요. 먹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나서 행복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네. 먹는데도 괴로우니까 문득 아,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Do you see the industry changing and becoming more inclusive toward plus size models?
4: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겨냥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빅사이즈 쇼핑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0: 앉으실래요?
4: 그래요. 아니, 잘 못 앉는데.
0: You now must be a role model and inspiration for some young girls and young boys. How does that make you feel?
4: 사실 그것 때문에 모델 일을 계속 했던 것도 있어요. 찍는 척하는 저를 찍어주세요.
0: 오케이. Ready?
4: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었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0: 오케이. 제가 파파라치면 어떻게 포즈?
4: 찍기 싫어?
0: 네. 다은 씨! 다은 씨! 다은 씨! And you see hope for the future when it comes to the inclusion for plus size models and just diversity of looks in general in Korea?
4: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이 더 많이 SNS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0: Ready? One, two, three.
5: 'Summer Hits' blends old-school jams with fresh favorites so you can get the party started.